0: 老洪啊，你们这次的主要任务就是要肃清微山湖一带的伪化，建立地下根据地。目前微山湖一带伪化程度很厉害，敌人四处造谣，说飞虎队被消灭了，有相当一部分保长香港都成了敌人的耳目。为了帮助你们打开局面，这次我们八路军幺幺五师的老六团和你们一起去微山湖。
1: 啊，太好了，
0: 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 各处啊都需要他们。开战铁道战还得靠你们自己啊。所以老洪啊，